Fíjate que quería alguien apuesto por el trabajo sin la honor sin la el email ayudar a Canadá tener 55,000 canadienses allí postal workers community la gente cosa tú sabes ni si la gente pone que tiene tendencia a tener desen cargo cargo porque te co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la tuit ale la jamais ji bola koni ko ka ji ku na tani de ko dia ji meres ameji ko te te ameji i bola da te ja ge se ko ko sa ge ji ge ge da ko dia ji e bola win la ko dia tuit ale ku sa ka ji ja ko dia moni ji ko dia de ko dia da ka ki ju de na dia sa e bola ni te ku ze sha ra ji se u ye 제가 개갈게 나고 있잖아. 거기 그 대우게 이거 나온데게 뒤. 린데 테레전 테나미지 네즈윈센다 제 개갈게 나 근데 생각나 때다. 그 치크 제산 타드로 수제론데 에티카티아지 이볼 컨디라 그 휴일이 테나 컨디메 세 컨디 큐제션 같으레미 그때 처음에 컨디라 2000 너스티 컨디 이볼 아빌라카 그 대우에 대해서 커미니엔디 아르조나티오 차이 폴라지 콩고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 이 폴라 콩고 밀라 콩디케 큐진 샤나카이지 셀 리멜 오세 셀도 하나 리멜 커넥티드 산리 1100 커넥티드 산리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지 이 폴라 니테 커넥티드 산 이볼 이볼은 뭐 캐진 쇼게티 고자티 근데 세슈어 랜드 진디스와타 카운키선데 온전고리 고자리라 레트럴 고자인 베촌데 고헬케 공커니케니테지 고자 코산에 텔레사기 아니 그때 에트라 피스타고 니컨데 트위터리 베촌데 카 피스타네 자오티 게티 건데 유란케기티라지 메촌데 세세코는 이제 컨디션 되고 거기인데 컨디션 메촌데지 달 트럼프스 알아서 더 세트유즈인데 이제 다스와 타네 귤리아나 이 컨디션이 이제 메헤지 컨디 피스타고 선리 세세 컨 컨디션 나오지래 아직 이제 컨디션 이제 컨디션 그거 그리지 이제 테리티나 칸네 Sige kukonjene ki tekini te kondikula bechonde asani ki liki na ta gana ta ta ka gira a kondiaji ko he sewze le tsene gala ta ko a kode jiki ke ti kondiaji rani jin ta sa ta uzira ki ji pi sa gong ko tseo gende ilega ki ti Cosa c'ho canta jishu e te ko ne ten de de jogo la condi university ko ki ti ji tin de te jan la university sante soja de jogo la sante e te ko ko ne ten de de condi ji ko ko ten ke te ke o ti lo canta lo ko ti canta ti lo university ka tai hon hon ten ti 30 ka te sante e ji tozen ki 37 taiwan was something is a cut with you in on the in that year jean universities on the out in kuwait and then they can the je universities 38 take 37 was a cut in that year jean universities je vois la con que he got in the zingo de lundi again take it et tu veux dire in that year tu as dit on dit là in this is just a mob sujet

들어가 서서 지금 못한 일인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이제 됐다고 지금 군대인데 이게 근데 제가 할로 데려 준비서던 대나고서 투자체 관리지 주체가에서나 주체가 뒤에 지금 군대에 이제 그다음에 할로 데 테네 그 자나 투관리 대 그 때문에 메탈랑이야 그 리얼 랑이 뭐야 이거 이거다 이제 다서 타고 지나간 다로 투 투체체가 안 돼서 체가를 좀 투체게 뒤 이제 제가 거기 내서 거기 좀 진짜 되게 그걸 갖다 그 거기 뒤진 다서 타고 지나간 그 다로 타고 뒤야 투체체가 안 돼서 체가를 좀 투체게 뒤 이제 투체체가 개관이 탑스께서 저한테 이제 그때 우리 이제 때 미션 내서 있었다 특히 그런 다른 데스크 environment 컨디션 케이스까지 센터 헬스 오피서 선데 이제 치료하고 그게 지금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그래 뒤에 메타틱 해서 지금 그걸 제대로 처리 to telling it 이 코타즈 개가다 가는 캠 디파트먼트 뮤니시퍼 커뮤니티 어페어스에 디디디 카이지지 준디서던 데런 것도 다시 하루 되고 있어요. 테레에 와서 가고 뒤에 테레에 따라 투스 투지에 가니까 테스 관리지 와서 그리 뭐라든지 탑스한테 인디케티 섬나리라 뒤통을 가기 디페럴 거먼트라이지 그렇게 나서 데 그 그 이제 하나 대가 준다 소사리 투세싱이 오케이 컨디 월 플랜 컨디 코네게 그 지금에 내가 제가 20 밀리언 달러 스타 상태를 거기 뒤에 리선이 있는데 그뒤 고세 뒤 건디 세셔 굿 버플 내셔널 파크 이제 굳이 이제 테저 이제 보상 이제 노스 이스턴 Buffalo, Wood Buffalo National Park is something that is a chronic constant. Two dollar cut, the digital corner, it takes on the wildfire fighters, can do a two ton of cushy cake, a gargant that get the. As you carry talk, the other is kind of hooping claims, good things, you can do the good yet, the usually kind of nesting areas, good sink holes, and on the assignment, the conduit, a cut with junk could be looking ton of cousins, it was on the old TET. 그때 우리 인터넷에 콜라이터가 니체게 있다고 했던 거지 그 제가 뒤에 가운데 수는 데이지 마이크 웨스웨트 유저인데 에이팅카 뒤에 준다 소다 우트나 노스코스 이스 노스코스 소스 스트립 리전 라이지 데치다 콜 커뮤니티가 컨디가 커뮤니티 컨디아지 근데 지우지 나는데 노스코스 소스 스트립 구원디 I think that you should have a major parks handles in Kerala in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ndition 라이터는 최근에 대체다 커에 치우진 라이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뒤통에다 시간디가 커라다 관리 커뮤니티가 세세 저게 이게지 뒤통을 크게 준비해 생각한데 그저 대체 다시가 그러다가 국가군 공군 중에서 큐틴다츠의 관계의 훌퍼프 나셔널 파크 코네코와 미케가우스한다 각고 거리를 끼디 그래서 대신다 콘서트 생기 이런다 관계의 마이크 워스코트의 디딩카디의 엘라게타와 대신다 관계의 관계 카타시 관계 계획된다 관계시에게 디디 그래서 출석에 출석해 주신다고 기체 단위 전산이 데이터 팀대가 기택이 다 관계가 뜻돌아지 때는 기존사 때 진행이 너무 세다가 인디서사 때는 기사인지 때는
James Marlowe, Stephanie Poole, wellness coordinator Stephanie Poole, James Kamalo Shula Kal the Kujazan that in the little on the Kashi Tesinian or Kondiaji, a Tinkatia Kashi tenet at in the Lyon Benina Tenella. The Sin Daji gave Ellen the Kondia programs and service Karodilaji, the Santa Kondit Senlaji healing goes a traditional camps. Then now they got it, I don't even take a horse to the Kondi traditional camps because the Kondi. The sea chance and the tank was out of the healing conditions. How you get ten villain dogs and kin that then a cornice and kiss you villain the girls and the condi session is not James Morrow villain the D. Rio Kiko at 10:13 day, Kesega, which you lose a good go and get this into the Shundaki 10:20 the Wednesdays, huh? Go and get this into the Ligati. Cosa ti gonde sesho in da so tha ko tsalaji ku te wurin de je ko tsen ti te te ti si mo she ti na si ka ron di te ken da te ti ra di kon di lon di sa ji ku te wurin de je te na e ji pathes caribou kon di hurt la jindi so tha de ko to ma sante kha en de ko ki to na tu tha lo ko tsal ka tanya ta sa ji ji o de ko shwa na cha ki ti kon di ji Emily, Kanye, John, Samuel, Kanye, Kuti, Netko, they got Seneca, Tio, Nareti. Kanye, Emily, member of Parliament, Legislative Assembly, Sajaginti. Everything can send a cardiology down to see Kunti, John, Kuntas, and the Simoshe, to see Kanye, T, Kanye, Kanye, Kanye, and so on, Kinda, Bathurst, Caribou, Kua, Nega, Zekondia, so then a Shigati, and Kua, Kuri, T.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제가 그 생각 기자 되고 제가 하나 기억나 세고 내때다 근데 듣지 않아 또 나가 끊어진데 그만씨 다이티 캐나디디 우선할 때나 민다가 그치야 캐나디디야 the foreigner loves she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어떤 다나가 그치나 캐나디디야 그치인데라 자티 캐나디 다이 쳤을 때 해외 기자스 다이 진디다 이 쳤을 때 동아지 끊어 나 내란다고 지역이 인디 슬깨어서 후 임베서 갔다 와서 가요. 니네 땅 니고 와긴다. 와서 나 해가 돼야. 달라 캐나 히디오 자티 신라리 포너를 일단하게 지나라.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신가지 않나 그 지나 캐나 히디.